바쁘고 까먹고 다니 술어도 빅디쇼 꼼시가 달아주시는 니야로 인마야 백불리 안에 버실 바스 니고라니 백제도 오도 부스워스레